0: 좋아하지, 나쁘다고 있거든.
1: 나는 매우 가서가 카우가비 나는 일리키아 카노그 나는 나이코타 강나파 미킨넥서니 니르주디타 카우네 니르주디타 카우넥사우야가나
0: 저런 거에 가가뜨니 안 되고 뭐 속고 싶으시고 뭐 난다고 하셨나 저거야 하트네고 난다고 어떻게 잡히나가마 난다고 그러스가마이다 어떤 학생으로서 오랜만에 말씀을 할이 프로그램이 괜히 대주로 알아보는 학생들고 스피어티 고마워 좋다 그런 거 뭐냐면 오나고 난놈네였다가 그거는 과제로 가서 이제 이쪽심을 그렇고 갔다를 했고 난 녹화를 없으면 좋고 대목과를 했는데 나는 하나 걸을 수 있는 것도 그저 좋아하면 비자와라 없을 때 비자 먹들려고 어떤가 그때 좋고 싶으면 그런 거다 우리 낙사를 그런 건 낙사를 그러나 가야 되는데 아울러 빨래를 없었다 제가 내가 때라 너무 많았다 했나 봐 어떤가 그때 보고 싶었다 특히나 포악도하러 오면 번갈아서 넣고 난 녹도 포악도하러 오면 아무 대화하러 오더니 제가 실망하지고 녹도 베이터 보내 난 녹도하러 오더니 녹도 다치게 틀어 없어가지고 인마 늦어져하러 오면 땅이 죽어버려 고인의 자로 야가나 녹도 자로 보러 왔다고 녹도 그새는 잘 죽어버려 정말 정말 여기 자꾸 이거라 그러면 안 하고 자꾸 하니 코코코 아프 가서 못 하고 나는 이제 이만 코코코 아프 뭐 이제 말하면 이렇게 이만 다 이거 이제 갖고 나면 난 높은 낙마 타고 난 너가 뭐 이시전에 하늘에 낙마 탔어요 코코코를 이제 걸어 주세요 그래 난 코코코 하나 타서 나는 코코로 떨어질 때 먹고 너가 내가 안 내가 안 내려고 야구를 하고 대박 아이비 호수 수는 맞아 아이비 토카를 하고 너가 내가 나주고 야구를 하고 맞아 대박 같은 거 이제 대박 호수 야구를 하고 왔지 하고 끝내 말 투사만 하거든 나는 그 사들 야구를 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옥수관 있다 하고 코악도가 가자 먹더니 아마 코악도가 있는 그분 아 오악도가 가자 먹었더니 잘도고로 야가나 도마나 녹색상 있다 동나 시바 갔다 갔다고 녹색상 오라 뭐지마 잡아르고 왔다 와로 빠 아마 코오악도가 가자 미나로도 코악도가 가자 마가자 잘도 코토오크 코이마나 녹토코악도 나는 그때 마을에 가서 녹화를 눈으로 앞두고 자고 떡떡 눈을 떼어 먹었다 콩을 뜯고 콩을 넣어 놓고 이만의 우구라 이만의 아우였고 나 뚝심을 해서 엄마들 다 많이 넣었더니 내려놔가지고 나 뚝을 나가서 뚝 하나 더 넣고 눈을 떼어 먹었다 콩을 떼어 넣었더니 눈으로 앞두고 자고 떡을 넣었다 지금의 역사를 전혀 하듯이 지금 가는 역사를 놓고 대만의 우뚝 왔다고 내 역사를 읽히고 대만의 우뚝 다가다 죽으면 아래에 끝을 지금 가는 수를 읽히고 너는 아무 때나 진짜 대놓고 주사마을로 약속도 하시고 그렇고
1: 부이일리가 카녹르 카위인 낙방낙바 피타카옹낙 들루게 나티 우주 카이고레 길라루가 이타마코 부이오나각타옹 마타 카녹르기앙아 테만나나라나이코타 강낙바 오누레링내앙나가앙아타 테만나이시마기 바타마코 부이고유이
0: 대놓고 수상으로 하면 그때 막 귀신에 오나 때막 막과도 끝도 거자르고 해도 아시니 하이 수상으로 하면 그때 이마고 또 버티 기뻐져야지 누구는 오나가 기용을 기사하네 요구로 옹상 없어가지고 그냥 또 그러는 또 많은 인간이 또 먹고 또 기뻐져야지

0: 나고 같은 경우 동화 나가서 갔다가 동화 섞기도 하고 동화 나가고 다음 나고 또뭐 아프고 하러 오면요 이거 같은 데 나가고 동화 섞기 또 여행이 아주 맞고 이것도 그러고 맞고 하러 오면은 아랑와 오였고 이제 다만 저희 매니저 따로 고등이 그뭐 다음에 북극성을 다음에 뛰나무 쪽으로 이놈 같은 하는 소리 나 백지야 땅 쪽으로 백지야 하지마 같은 거기 뛰어넣고 싸우기로 저거를 약속도 갖고 넘어서 다시 말해 만나서 이 약속도 갖고 떠나서 이제 약속이 나로로 갔다 하면서 맞아 하나 욕가 하고 있지 저거 이 약속이 저거 약속 저거 맞아 맞아 でもちょっとや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たけど、いざね、ちょっとや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たけど、なんかとこがすごい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う、こ 이번에 해외고 속상할 때 그러이 복합된 것 같아 나가라 소리 맥락소네 다나다 봐 해외고 사는 놈의 때려매요 그러고 빛이야 싸우니까 나가는 걸어졌다 빛이야 언랑이 쪽으로 뒤졌다 빛이야 싸우러 갔다 느낌을 좀 보였다라고 수술했나 했나 또 가로로 갔다 가이 담았고 고려놨다 고려를 이제 빛하고 하면서 하러 갔다 그 다음에 고려서 뭐 먹나 먹어서 기술을 나오면서 이 마냥을 들어오네 바육도 안 들어오네 이 심하게 먹자면 바육도 안 들어오면서 와라고만 그 다음에는 이 마냥을 들어오네 이 다음에 또 봐 수술을 못하고 고려서 뭐 못하고 나 뭐 고려를 해서 약속 고려남에 가서 약속 운동성 붙여니 이따가 고위인들 가면 고연남에 떠먹고만 가려고 하던데 동가 새끼들 먹거마 동가나 지하가 새끼 동가차 이슈마자를 먹거라 하던데 대마 도피를 넣고 가면 이라는 때 동가 새끼들 팀장으로 바뀌더라 동가 새끼들 나가면서 바로 야수 갔다 세워라 할까 대마음에 알려다 가오는 많이 나가든지 하라고 다꾸르 샤프트 브루마고 뭐야 나타는 나가든지 하라고 다꾸르 샤프트 브루마고 아마 개인 요유분이 그러고 아마 이제 간다로 특히 하네 나가든지 하네 아마 이제 뭐 기타 먹고 하기도 왔더니 다꾸르 앞서 나갔다 세워져 나갔다고 다꾸르 샤프트 나갔다고 저거 브루마고 하면서 모르고 내가 하루 고생하면 하루 전에 기억도 하고 이랬으니
1: 에이 라코야남에 가있는 아토이나요나 카우가 왜 다 바보 될 것 같지게
0: 응다 바보 싶다
1: 에이

0: 나영맥
1: 코연남이 있고 두사고미 나타나 오니까 가오가비 간을 토인낙로 오니까 오마요 강낙반님 빌력다이마 요 강낙발루니 우봉아 오카리윤낙 두시
0: 뻣뻣 따봉아. 뚝뚝고 디쿤. 대말육대 이런 약좀 놀림이 못다. 이런 약자가 좀 약고 이런 약도 안 놀림이 못다. 우원이 학금 이런 약, 이런 약 같은 놀기 전이 세우는 누구 그것도 아기 이런 약 같은. 이런 약좀 놀아. 그거 안 했다면 이런 약좀 놀아. 이런 약좀 놀아. 닮은도 우물먹도가 학감력도 아우겠어. 아우가 우물먹도가 학도 걸러. 우물말도 망우치기 빨리 열은 놈이다. 눈에도 갈수위가 비춰. 우물먹은 학도 걸러. 우겨가 비춰. 마음 못해 알락도 알 우미 아니